어출사라 아 어와라 Come on, come on, come on! I will sing it again. 몽시라 네. 오 어트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 어와라 네. 아마니나 몽시라 네. 어트 사라